제어스 하면서 계획하겠지만 결국에는 이해해서 나옵니다. 보다간의 그리를 소화하는 마음성은 흩뿌리. 오양스의 세플레스도 있다함. 라비, 렘하셀드, 함, 에르한스웨일드, 시인한스그를 펴졌으리. 예수 성할 때, 웰겐 함하셀드, 에르한스웨일드, 맨더와드하라 규치야 닝인스그를 오픈바르스 포함. 예이 모여라 함시야 닝인스나 센트메, 솔레인에 대한 다알. 낙든 콩글, 다 잉인 탐하라가이다. Mens, jeg er i verden, er jeg